오바를 할 것더러 스리시디는 시민요. 어머니는 저 더더파니 루그럭 보름만의 패미니 오바로 또 동영 더북보 가시 더파바이 때 가시 더파니 미싱고 나슬레몽 대발레몽 덩깡게 증 삭삭노세 나슬레시디 거럭사대 거럭사노 나슬레마노 졸레마노 야카레이 거럭사대 거럭사 바이 왈라이 슈클라이 응야오이 불레노 하니 루그럭 넘보람로이 부지나 반다 하거든노 부지나 반다 바르 하거든노 하영고 조튼 하거든 이슬라이 고조고티샤나 한강게 루크룩니 바게 샤몽 마클라이테 제식 샬조라 바르틴 루크룩 가함 쇼케 스릉기 시야삭 감크잉케 오고 마이클라이야삭 타이기낭 루크룩 제식 샬루기 하코토니 코보니 루코록노 나콜라샥 아색 설자라 제사 라스티디리 조바 응탕 아보바이 몽샤 응락 더모 에바 똥톤르기 콕방레용 제사 부타니 부슬레니 부쿠르노티 콕방와 하이시 제프르는 코락선 부오 능아프로 삭살노 부보 담힘바 능타이 니니 파용 탄사노 जेतमुंग बाई जतुन बिशिंगो कथा लाइमों बाय अपचारी इंगो अब हमारी ते जेतमुंग बाई काक लाइमों इंगो अब सुमशोक जतो लोकरोक नी हां प्राई नी पागई साक साक नी तंग्थर चाथोकनो माया करनाई बीजा पोरी शिमी सरंगे चुगलाग

0: 힘디 댄 크리어서 힘만이나 관주비 돈 트리어서 인데 그 돈 트리어서 나 탕이 승 번호 승인이 버저디나 하이마나 클라이 헝카이 능판 만토 왕판 만토 법판 만토 더 당신의 허니 팔레고 다 파이망 파이망 파이망 파이망 하다 세제 두 목소리 봐 수입 팔레게 팔레게나 오 댄 크리어서 힘만 돈 트리어서 나로 파이쇼 보이게야 샤보 야가이나 어서 너거다 또 댄 크리어서 다음 변이 설아 수그러 아리 타고 타고 따사지디 승 우스 간거 뭐랑 비슷한 거 아고 무슨 시간은 탕마서야 허토군이야 토프로 엄태 계속 뜻이 나무 인버리 따고 삼만한 거래 아버는 과지마 비싸나이네 파요 어 하이다가 능가 땀나이 능가바 그 야시로로 나이 능가바 중가로로 나이 능가바 먹거로 나이 능가바 랑마로 나이 게 몇번 너로 산타게 너로 그것이 뭐 하면서 그래 너 밖에 많아 그래 너로 뭐 파서블라 너로 스남나 이거 가이
1: 오 아서야 마케 사이크나 그랬나
0: 뭐 너가 풀렸다 나이 뭐 그 랑마로 나이 뭐 그 와콤 발리 나이 뭐 그 그 리즘으로 나이 너 배우 뭐 하면서블라 너 밖에 너 산에 살아이 너로 마야 아바니 너 뭐 하면서 안 나르 나이
2: 어서냐게 갖다 나 타고
0: 어 내가 어서 나를 갖다 한가 너 우저 빠착 랑마로 나이 아무 바카 켜져 올자 갖다 절자 한가 너 약달 파라 파네 쿤주와 색깔 꼭 타이탐스 사이 강탄 오케이 아무 버케나 어 데케 댄크리어서 비니 보통 녹도쿠리도 녹도니 어사이블레 하다 태신 두부부시니 어사이 그 번호 비니 어 감이 각사 바그리 갖다 나 이북한 동시디 아니냐이 가게 똥망 가세 아 도서네 버서 바 비샤비샤고 비시탄 비시브리 비시과 카카 카카이노 모부터 시가라 속에 가서 걸어만만에 산다게 부마고 부마 가시니 버서 하인가 다서 거터로 갔다
1: 뭐 버냐 자가 바거리 갔다나
0: 그 감이 바거리 갔다
1: 바거리 갔다
0: 는 안 녹도 구리도 녹도니 어덱는
1: 나리
0: 나시디 앙양 동안 능 나이게니 카이디 앙양 나이게니 카이네 어덱 그러서 이렇게 걸어 와서 아이바리 뭐 버니 어사이 아버 아기 에 어 거기 앞에 맞서 오는 게 신이 디마 버커럭 구무티니 그리가 구무티 에 구무티 버커럭 어덱 그러서 비히노 띠똥 아 에 아른 세버 신이 하오 파이네 바르 카멘 코이네 에 어사이니 동장 거 어사이 그 카메라 탐은 거 맞다 야다리 동다 가이노 앞으로 게 담카 무지 바이네 블라 소라
1: 무지 하고 사네 무지
0: 아 어 버리도 스칼 나이 보노 스칼 스칼 만트로 프롱다 하가 스칼니 꼭 프롱다 하가네 버 스칼 가탐 거 버 버서 아 또 달 부름부름 버 버마세 동스마야 아식 그런 탄가 오꼭 프롱다 거이 버 바도 마서 안 부셔가 하노 먹을 거 사카 사카
1: 하고 꼭 언게오 어서지 프롱으로 오나 보나
0: 에헤 우 랑마르 나이세 아 우 랑마르 나이
1: 오제 랑마르나 지금
0: 버스 타는 거 버스 만노 랑마르면 버도 그 엘름 그런 거 보고 아마니 보 만들라 하게도 랑마르 밖에 엘름 그런 게또 버도 랑마르 미야블레 에 랑마르 버스 어컴나 파는 거 랑고 가이 아프로 가이노 담카 바노 즈니 아 까미 부칸 가시다 탈마사 사이 버사다 다르리야 아세게 가이노 트요
2: 아 타고
0: 사타 버 아세게
1: 살리야 타나 타고
0: 아사요 아세게 트요 아세 다선 버레 파는 티나이 보흥니 파는 저크라이 탕나이 살마 탈브리니 버사반 트시나이 탈시니 버사반 트이나이 뭉세 뭉세 버드니 티나이 하이경 망망망 마이케 버스 고모고 버스 고모고 버스 고스 고스 고모스 타스 어덱스 파이탕
1: 타고 버레 에르시 말이야 타나
0: 에르시 말이야 빈양 버탄 양클 댕크로스 양클
1: 타이 망스 동케 아
0: 양 댕크로스 양 버칸 칼레 오마
2: 살라이노 망다사 타고
0: 살라이노 사타 버 타고 와크 버 타나서 버 와크부 사만 자가 동고 버선 와이제 오니 걸럽 잡아 서면 이렇게 탕 앞도 번 싸카 에 야사 프롬 가냐 비니 몽 가이 고한다 뭐 버사다니 비니 고마타 아번 몽 가이 비카 비카 하는 번아 비카 어 비카니 버사진 거 사프롬 가 누캄레 앞으로 가냐 내서라서 파이사 받겠다
1: 어 타고 어 비카니 버사사도 프로그램
0: 자도 프로그램 약간 소이던 뭐 학사 함으로스레
2: 누카다
0: 누카다니 앞으로 가 파이사 받겠다 어 너고 너 댕크로서냐 어 어서요 사겠다모 니 나함 주고 담모 버그반 사블레 담모 버그반 사워 우마 아니 버사는 미야 사이 킵 가시면요 바이니 비디 야로 배우 거서 변사다 파게다 댕크로서 비카니 너가 파게가는 고비 나이바 야고 거서 사자 이게 약도 먹고 사자 먹고 뭐 사자
2: 털라 터 터야
0: 그야 사이 너 사이 밖에 벌었다 동시에 그 드라이버 보고 브리베 봐 너 뭐 봐도 소가 밖에서 가나이 또 그때 무슨 약설에 하이 뭐 뭐 약설 사카 그 벌었다 동시에 봐
1: 괜찮다
0: 그 퇴자 나면 파이 잡았다 와서냐 파이네 피게르디 니 나는 저
1: 땀먹던
0: 파이네 피게르디 그러니까 고부 파이네 피게너 어 댕크로 사이 방송인 갔다 그냥 가까이 파이디 안 오고 앞으로도 걸람 그 플라이싱으로 가 다다다다 갔다 니 노강 타난 가이 아너 그 마음이 붙으니 조금 막 가르나이
1: 타고 보 사노나
0: 네 아석까지 보고 아고 푸는 거 이제 알람 성공이 탁서
2: 보라서